0: 내내세요. 시인전 나이프 쏘사시로 아시모노 전부 다이호시로.
1: 하이.
0: 여리. 자.
2: 准备的干活，出城走亲戚。
0: 车里面是什么东西？嘿，嘿，嘿，放心，
2: 走。